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파리 노트르담 성당과 천국으로 향하는 길, 쾰른 성당에 대해 소개합니다. 먼저 파리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파리 노트르담 성당은 빅토르 유고에 의해 잘 알려진 성당입니다. 이 성당에서 일찍 성녀에 대한 명예 회복식이 있었고 1804년에는 나폴레옹 1세의 황위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엥겔스는 파리 노트르담 성당을 두고 거대한 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형적 고딕식 성당 파리 노트르담 성당은 세느강의 시테 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빅토르 유고의 공헌. 파리 노트르담 성당은 교황 알렉산드르 3세와 국왕 루이 7세가 1163년에 함께 정초식을 한 후 182년이라는 긴 건설 과정을 거쳐 1345년에야 락성됐습니다. 성당의 정문 앞은 광장인데 파리의 시민들은 늘 여기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성당 지붕에는 높이가 69m인 서로 대칭되는 두 개의 정방형의 종탑이 있고 성당 측면에는 궁형 기둥이 성당을 받쳐줍니다. 성당의 평면은 라틴문 십자가 형태이며 그 교차점에 높이가 106m에 달하는 활총 모양의 첨탑이 있습니다. 성당 내부 신랑은 길이가 130m, 천장 높이 35m인데 천장은 우가 뾰족한 아치형 천장입니다. 벽우는 서로 대칭되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아치형 입구의 우쪽에는 역대 유태 왕조들의 조각상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의 대문 기둥에는 기원 5세기의 파리의 주교성 마셀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가장 감탄을 자아내는 부분은 새떨기의 거대한 장미 부조가 있는 장미 창문입니다. 장미 창문 중 큰 창문은 가운데 있고 작은 창문은 각기 양측에 있는데 성당은 이 창문으로 하여 더욱 아름답습니다. 성당의 벽체와 지붕, 출입문, 창문은 모두 돌을 쪼아 층층이 쌓았습니다. 화려하고 치밀한 조각과 오색 찬란한 유리 회화는 거대한 돌의 교향악을 연주합니다. 프랑스의 낭만주의 소설가 빅토르 유고는 일찍 기세가 장엄한 노트르담 성당을 두고 경이로운 성당을 곳곳에 지어 하나의 돌에도 모두 우리나라의 역사가 씌어 있고 과학사와 예술사의 한 페이지가 씌어 있다고 했습니다. 유고의 소설은 노트르담 성당을 널리 홍보하는 데 큰 작용을 했고 또 성당으로 하여금 한 차례의 위기를 모면케 했습니다. 1831년에 사회 여론은 이 헐망한 성당을 허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마침 빅토르 유고의 소설 파리 노트르담 성당이 출판돼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원에서는 오히려 거액의 자금을 내어 1864년부터 성당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기도로 바라본다. 파리 노트르담 성당은 초기의 고딕식 성당의 골짜기로서 지붕의 빌딩 부벽 아치가 가장 특징적입니다. 성당의 높이 첨탑은 사람의 영혼을 무한한 하늘 공간으로 인도하려는 듯합니다. 거대한 장미 부조 원형 창문은 노트르담 성당의 이체를 돋구어 줍니다. 창문에 장식된 놀라운 변형 동물, 식물, 인물의 과장된 선과 색채는 그윽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런 연출은 석조 건물의 구조와 무게로부터 오는 위압감을 덜어줍니다. 또한 성당의 형상은 끝없이 치솟으려는 정서가 짙음에도 불구하고 안정감과 평형감을 잃지 않게 합니다. 예배가 있는 날이면 성당의 종소리가 시에느 강반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덕실한 성도들의 촛불이 황홀한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초탈하고 정신적이며 비감성적인 파란색과 녹색은 신의 색조이고 고독한 자비심이며 또한 하늘의 의지이다. 네, 파란색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투과하여 흐릿하게 공간을 비추는데 마치 신의 손길이 방황하는 영혼을 위로하는 듯합니다.
신도들은 머리를 떨구고 묵묵히 기도하고 참여합니다. 기도는 홀로 하느님 앞에 나서서 스스로 지은 죄를 참회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나를 대신하여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참회하라고 강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사면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희기는 내가 갖고 있는 의혹과 불만을 용감히 드러내놓고 그에 대한 해답과 용서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희기는 먼저 자기의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에 대한 곤혹을 물리치지 못할 때 비로소 하느님께 호소하여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뽀지에는 철학의 위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가 고집스레 진리를 찾아 헤매이는가? 거짓스런 사구려에 속지 마라. 나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니 흔들리고 떠도는 마음을 낭 고향에 메어두라. 파리 노트르담 성당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천주교의 성당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가장 뛰어난 건축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정교한 조각 장식과 황홀한 등불은 그윽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성당 건물의 높은 곳에서 파리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동물의 형상은 마치 마귀들을 찾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동물이 마귀를 쫓는다고 합니다. 찬송의 아름다움. 파리 노트르담 성당의 신랑 안쪽은 성가대의 조석입니다. 성가대의 자리는 성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분입니다. 찬송가는 기독교의 탄생과 더불어 산생했습니다. 찬송가는 아무런 꾸밈이 없고 장엄합니다. 때론 반주도 없이 성도들이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의 절주는 비록 단순하기는 하나 중세기의 음악가들은 찬송가를 예술의 최고 경지로 보았습니다. 찬송가는 세속에 기울지 않는 초연함으로 하여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찬송가는 소박하고 정중하고 장엄한 선율로 인간의 심령을 숭고한 경지에로 이끌어갑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센강 시태섬에 위치하고 있는 성당으로 고딕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는 프랑스에서 가장 훌륭한 성당 중 하나이자 국가 행사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 루이 16세의 결혼식,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 등 국가의 주요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또한 북쪽에는 성모 마리아의 문, 남쪽에는 성 안나의 문, 주황에는 최후의 심판의 문이 있어 노트르담 대성당의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고딕 성당 가운데 하나로 최초로 벽날개를 사용한 건물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는 총 5개의 종이 있는데 가장 큰 종인 에마뉴엘에는 4개의 작은 종이 붙어 있으며 큰 종이 울릴 때 4개의 종이 함께 울립니다. 파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한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위엄이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모습을 보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 켈른 성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켈른 성당은 파리 노트르담 성당, 바티칸 성당과 더불어 유럽의 3대 성당으로 불리웁니다. 중세기 3대 성당은 고딕식 성당의 가장 완미한 걸작이며 중세기 유럽인들의 들끓는 종교신앙이 낳은 위대한 산물입니다.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세기의 사람들처럼 종교적 신앙을 가슴에 깊이 묻고 있는 모든 행위를 신앙에 메어두지는 않습니다. 켈른 성당은 켈른시의 상징이며 자랑입니다. 가장 완미한 성당. 고딕식 건물과 고트족 사이에는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딕식 건축은 로마 네스크

넓고 웅이로운 고딕식 성당은 400년 동안 유럽을 풍미했습니다. 방대한 건물과 세부적인 화려함이 고딕식 건축의 특점이라면 예술적 형태에 적당히 무게를 주면서 조화와 정숙함을 결합시켜 나가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건축 특점입니다. 쾰른 성당은 독일 라인 강반의 쾰른 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쾰른 성당은 기원 873년에 건설됐다가 폐허가 된 성당 자리에 다시 세운 성당입니다. 성당은 카롤릭 왕조 시기인 1248년에 조초식을 가진 후 632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거쳐 1880년에야 비로소 마무리됐습니다. 쾰른 성당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폭격에 심하게 파괴됐는데 몇 년간의 복원 사업을 거쳐 원래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높이가 48m인 쾰른 성당은 독일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 중에 하나이며 현존하는 성당 가운데서 가장 완미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딕식 성당입니다. 성당의 부지 면적은 8,000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6,0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144.5m이고 폭은 86.25m입니다. 돌을 다듬어서 높게 쌓은 성당은 장엄하면서도 우아함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문에는 정문과 직접 연결된 높이가 161m 되는 두 개의 탑이 있습니다. 탑은 마치 두 자루의 비수가 창공을 찌르는 듯합니다. 다섯 개의 종을 설치한 종루는 바로 탑신부에 있는데 다섯 개의 종 가운데서 가장 큰 종의 무게는 24톤이나 됩니다. 전하는 데 하면 1164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주교가 성경의 인물 삼왕을 쾰른 성당에 선물했는데 그 선물이 바로 금제함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인으로 쾰른 성당은 기독교권에서 지명도가 다른 성당보다 훨씬 높습니다. 쾰른 성당의 주변에는 서로 연결된 작은 탑들이 가득합니다. 주황신랑의 천장 높이가 43.35m이고 현관의 폭이 15.5m입니다. 내벽 우쪽에 납태에 끼운 스타인 글라스는 10,000평방미터나 되는데 스타인 글라스의 도안은 성경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그려졌습니다. 태양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투과해 성당 내부를 비추면 오색 영롱한 성당은 완전히 법열에 휩싸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줍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공포와 구속,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성당이 바로 방황하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주입니다. 쾰른 성당의 내부 구조는 짜임식 골격 구조입니다. 벽체는 거의 없고 지어 조각과 벽화도 벽체에 덧붙이지 않아 다른 성당의 화려한 장식과 비교하면 어딘가 너무 소박하고 엄숙한 감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소박하고 엄숙한 일면이 바로 중세기의 금욕주의와 독일 천주교의 신비성주의에 걸맞는 표현 수법입니다. 쾰른 성당은 천국을 도드라지게 표현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당에 들어서면 마치 천국에 들어선 듯 한없이 넓은 감을 줍니다. 웅이로운 신랑과 측랑은 벽체가 없는 거대한 기둥을 사이에 두었으며 신랑과 측랑의 천장은 아치를 기둥에 얹어 주황 신랑의 높이를 크게 높인 데서 기둥과 천장은 수직 상승감을 더해주어 저도 몰래 우를 향해 우러러 보게 합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사람의 시각은 어느 한 물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차 무한하고 역동적이며 개방적인 공간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손의 끊임없는 율동과 수직 상승은 물질의 유혹을 벗어나 하늘로 향한 즐거움에 영혼을 담가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허공 체험입니다. 시작은 있으나 종점은 없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을 만들었을 때 사람에게 자유

인류의 의지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선과 함께 약을 구별하고 선택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거룩한 신의 세계를 꼭 삶의 목표로 삼고 시시각각 가까이에 가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으나 살아가는 마당에서의 사상과 행위는 위로는 하느님, 아래로는 자신에게 책임을 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시종 말이 없습니다. 인류가 서로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육을 해도 또 대규모의 전쟁을 벌려도 하느님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13회의 폭탄이 쾰른 성당의 지붕과 주위에 떨어졌습니다. 성당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다행히 양가죽에 새긴 성당 평면 설계도가 있어 그 설계도에 따라 성당을 다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양가죽 설계도는 12, 13세기에 고딕식 건축예술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성당은 복원되고 전쟁이 가져다준 엄청난 물질적 손실도 이미 보충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언제 재난이 있었더냐 싶게 지난날의 풍요와 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영혼은 날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섭게 축적되는 화려한 풍요 앞에서 사람들은 넋을 빼앗깁니다. 천국으로 통하는 보이지 않는 길에서 사람들은 찬송을 하고 또 방황합니다. 독일 쾰른은 고딕 양식 교회 건축물로서 세계 세 번째 규모입니다. 1248년부터 약 600년에 걸쳐 건축됐습니다. 동방 박사의 유해가 보존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그 외에도 서양 중세 건축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축물과 유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6세기 이상에 걸쳐 건축된 이 기념물은 중세시대와 근대 유럽의 기독교 신앙의 연속성을 입증하며 인류의 창조적 재능으로 만들어진 뛰어난 작품입니다.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지금까지 파리 노트르담 성당과 쾰른 성당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건 바로 에너지 보상 효과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운동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어떻게든 그 에너지를 다시 보상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면 우리 몸에도 비상이 걸려서 허리띠 졸라매고 되도록이면 에너지를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안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빠져나간 에너지는 다시 알아서 채워주는 게 우리 몸을 위한 길입니다. 한 주 동안 빠져나간 에너지 다시 기분 좋게 채워주면서 토요일 음악여행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리설련 가수의 룡문교 사랑.

내리설련 가수의 룡문교 사랑 듣고 왔습니다. 여름에는 에너지가 더 빨리 손실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 빨리 지키려고 지치고 기운이 쭉쭉 빠지는데요. 이럴 때는 주말에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쉬면서 빠져나간 에너지 채워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입맛 도는 음식을 맛있게 챙겨 드시면서 또 좋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에너지를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마늘은 우리의 일상요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음식의 감칠맛을 높여주며 또 건강효능도 뛰어난데요. 아래에 마늘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조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압도 낮춰줍니다. 마늘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인데요.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나 셀레늄, 알릴디설파이드 등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한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인체 적용시험을 한 결과 마늘을 먹었을 때 체내 대식세포T, 세포P세포 등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세포 등이 활성화됐고 감기 등 질병 발현일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마늘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늘의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 혈액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몸속에서 살균 해독작용을 해줍니다. 또 익힌 마늘은 노화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익힌 마늘은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데요. 마늘에 열을 가하면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익힌 마늘은 생마늘에 비해서 항산화 물질 활성도가 많게는 약 50배나 높고 또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7배, 16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겠습니다. 폴리페놀은 몸속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고 일명 비타민 P로 불리는 플라보노이드는 신체 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늘은 삶으면 알리신 생성이 더뎌진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때 생마늘보다 알리시스테인이 3배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열을 가하면 과당 함량도 생마늘에 비해서 높아져 맛이 달달해져서 훨씬 먹기가 좋겠습니다. 삶기 전에는 껍질을 까서 마늘을 작게 조각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15분 내지 20분간 기다렸다가 끓는 물에 넣어서 익히면 되겠습니다. 껍질을 까지 않고 마늘을 바로 삶거나 가열하면 열에 약한 알리네이즈가 파괴돼서 항암 효과를 내는 알리신의 생성이 더뎌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약한 사람은 마늘의 섭취량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 섭취량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성인은 하루에 두 쪽에서 세 쪽, 유아는 하루에 4분의 1쪽 먹으면 적당하겠습니다. 생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위벽을 자극해서 헐게할 수 있으므로 위가 약한 사람은 섭취량을 줄이고 또 공복에 생으로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장에 무리가 갈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중한 만남과 아름다운 인연. 우리들은 대부분 소박하고 자상하며 진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소리도 없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소리 없이 있어주는 그런 사람. 차가운 얼음 밑을 흐르는 물은 소리는 나지 않지만 분명 얼음 밑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 변함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닮은 사람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만남을 가져다 준 인연이 무척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려 애쓰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된다면 그도 내게로 다가와서 좋은 사람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만남이란 참으로 소중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인연은 지혜롭게 그 만남을 잘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만이 아닌 서로가 행복할 수 있고 진정 좋은 사람으로 늘 기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추슬러 그와의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중한 만남을 아름다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